0: 新年祝福呢吧，坤康总。大大七级新国初毕业来亲的呢，北京龙城年轻的空，看给龙城家，俺当爱举笔修了毕业来亲的。带领个来亲呢，顶着一笔，跟着呢，北京一个在中间，南岭总，我感觉那么来呢，心比起来两里看个硬可哇，我个来意，我个来呢，一个在中间，南岭总，俺当想个没印象，内心比落地呢。 空气干了多吗？七夕写的，他家举动个过年，让你将这个蓝皮脱的雪脱白了，谢也不是。对呀，小路人东就一路欧干了去，欧干着呢，来年行比七里年里康熙走八趟，年里康的呢，空格路对面人格，没准就准着行吧，关键稀少了。对的，小路人东就对了，从大最新路带五笔对称，俺那天写的。 让女改月季，空错了偏把准也不是。可军多，张哥儿咱比绿色，落单哥儿季，三色稀巴难赢。小龙人东叫个老儿，看进新比对仓家当个就当，你那牛肉节更加一把么子？第一车节对仓算起错几了，二米车节对仓算起错几了，二米托你你那个算这把当？罗杰嘛，这不明对。 创意工程能赢，扭转下去，给领先不是。大大娘们看个团子吃空手，你拿当，小娃节约了。爹大呢，操起淘气，米一顿你家人家三七二十一比，认真家有所下当一不是。爹哩，北京龙城年轻的空，看给龙城家，俺当爱举比修了么？一比来才能。我感觉侬们呢，硬比起来娘们看个硬可哇。
1: 我个啦，顶着雪的，空格娘们看到，第团子向那边奶奶长辈过年，看到雪也比，前几三把，该说些。
2: 这是给我个啦，公干上。
1: 公干上个啦。这是他，但是看到了呀，你，那么临终呀，哎，听那个，那说的那句，那不就急？娘们看是有的是，这个过得去吗？那今天的，现在听那个，真的是好消息。
2: 是是是，你听那给他们人民矛盾到底是哪呢？是是是，他得知了，他朋友写个字，明明说我说他想，那个创作了几大几次龙泉，哎，天天去看，咋地的事情？
1: 对，俺是工作里呀，你给俺家长给，这没提起就谈谈，想喝杯给，哎，奶奶怎么说？
2: 热了热了，直接宿舍是不是？俺那得，没做空了，听他他家里做了，就像看那边的。他俺让他们那让去创作那里，估计从俺那里从中入手去，啊，那开始。 第一次我老家去，天天去钓鱼去了。天天去钓鱼，天天他就估计从我那里，你这忙着忙着，帮助陪嫁住的，开用了这，你这忙着忙着，他第一天的子呢，这个那人个什么不呢？他这，嗯，养个那个现在就是什么，今年让给帮助陪嫁当一个那这，看到就有的，你呢，这个弄个土路上也是那的，他这，你这个心里天在那的，这个你这个到那这个。
1: 我们做全用的这个，这个用不的这个所有天天是过在都是天天是用了钱的少，那来生病的天天想，
2: 这个呢个啦，嘛他，老个人是个子的，比如苦个啥呢？卡，加上那啥的，那卡啥卡的就种这个呢，就那人就得意了，想想，这卡啥卡的就你们是个啥的，这你的想想，这个一个啦，都叫亲戚，他，他妈就是呢，他们是卡啥卡的人，这个心里天在个呢，就专门的，我们这人都不一样的，天哪呢，他这个人个。
1: 人类现在特别是搞美的啦，陆军的天天的，陆军的，天天的呢，他这个卡萨卡的这多啊，但是的呢，民族老外的，喏，江浙的，喏，卡萨卡的啦，嗯，那那边这个人这个藏巴的，你这肯定给天在芒果节，你这东西，你这都，他天天的呢，我们俺们个通用的嘛，提东来呢，给了就是修筑起的呢，这东国给本就解决能力呢。
2: 我这重庆那里，那不得大钱，对吗？天天卡死我，他这个六九的吧？六六的，天天钱，他这个俺们给他几次就俺们给传授的，几年那不俺们给他民昆明咱们什么些这个通用的这个名，咱们的大家给提起的，但他原来听了，可能是老早的那里就军事几年没呗？
1: 哦，天天是钱，对了对了，
2: 钱呗，说是，
1: 对了对了，
2: 钱呗，说是，
1: 对了对了，
2: 天天钱，
1: 对了对了，
2: 钱呗，说是，天天钱，对了对了，
1: 钱呗，说是，
2: 可能他。
1: 明明嘛，对对对，我们是重庆、厦门，我们是南来的，对对对，我们是。现在天在，他就肯定给装的，他那是几十个都离开了，几十个，明明嘛，几十个都没送钱，对对对。那是农村那边，天在，天在，天在，就是他弟弟表舅妈都没送，他这，他天在现在，第一个别的省都那去，他说他。 那得听他们，他妈这个年纳怎么？
2: nyamle khansa thade di shang lhabu gi nena sambarwa
1: rele rele
2: ti thoma joya ge samlo re di khoya di tine chen
1: a tine chen le
2: tu ju thoma thade nyamle khansa su du di na ti zi
1: te zi di kala di re le ni dong ju xi lo de re le tang er su da ju ta bie di le ju di chung ye ra di ni dong di le ni dong ju xi lo la ta nyamle khansa di zu ro che ta ni le lam sang zu chen ko
2: tu ju nyamle khansa du tira ger ger
1: rele ger ger la
2: ran
1: ger ger 민자로미지 결혼으로서 뒤치야 지금 미지 내가 제 땅 뜨기 뜨기 제 뒤리로서 주의 니동 주시로라 주니 근데 니동 주행하로라 다시 야가르미 지 니가르 야가르면서 그렇게 총다요로네 그래서 야토기 치 뒤치야 니동 주뛰로 그래서 막 리트 뛰는 거야 총다디
2: 그래서 뒤뒤 단다디 내가 그 비탄다 순서도 뒤에 딱 차고
1: 대주리 차고 뒤뒤 대주리 다디 답이에 거나 양티 총다디 미소는 늘 배우쿨이 있으나로 주문했다 동의해 드리 딘데르 망고지글 팽이니 근데 USD 디지털스네 다직 어제 룸베나 그때 내야 그때 하 밤 매일 차가서 러시아 됐으네 나랑 직 승무원들이 대시대 딱 가잖아 문제 전에 대한 중마소 찍네 그런 게 빠져 배기에 뒤에 니네 망조 얼어 소소 찍어 좀 해보니 정수 켜요 그 찍다
2: 어
1: 년보 그 찍 망조 얼어 딱 나랑 게 찍 내가 그 전에 딘데 중소나 망조 어디 둘이 뒤딱 전에 아래 총대 돌 때한테 딘데 지나 망조 켜요 이날 광고를 찍 영어로 뜨뜨뜨 신나서 다치 힘내 짓당 샤샤냐로 하는
2: 거야
1: 루카보담 나자 나보다나 군이 바닥 잠만에 해봐 다 가서 죽으려서 꼬문 찍도 죽으려 루코랑 쩡서 나 다 쩡밖에 안 하는 샤나 대신 내 나고 쩡밖에 잠만아 꼬문 주야 돈이 지기로 때 쩡밖에 나보다 샤샤나 꼬문 주야 돈이 지기로 뒤 가서 쩡밖에 보지 않는 꼬문 다 시예면 뒤안으로 군이를 해봐 다
2: 버는 거야
1: 그래 루이나 디젠
2: 돌리더라.
1: 딱딱해. 딱딱해. 나랑 파로 와서 총소 유는 거 지금 예상 시행이. 딱 내만 어제 눈들 눈제 전에 루디 대주 대주 대주 다 평생 총대 강체는 배트 디 공다 대주 돌을 배트 통시 중에
2: 미리
1: 미리 뜨스. 딱 지금 그 유명 시에 다 믹사 대주 지어라. 이날에 그 어제 동네 저 자동으로 굉장히 저는 가요. 미리 대주 저는 가면 안 살았을 텐데. 그 총소 유는 거 딱 어서 딱 왜니 디 맞아 세나 같이 미리 디 맞다. 신뢰 이나 당부 곧 맞아지고 있지로
2: 선자대
1: 다 팀명이 굉장히 재사 최근에 말한 게 다 팀 말한 게랑 다 재사 말한 거랑 디제 선자대 저 뉴루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마 시계 동작이 들어 뉴이
2: 동작 선자대
1: 지금 가서 들어 내지 저 디제 양지 시에 내 뉴이
2: 아
1: 양지 시에 그냥 내 나고 뒤따비 디지도 걸어 가서 걸어
2: 네 그렇죠 맞아 맞아
1: 대 양지 시에 내 뉴 되네 더 다 지금 소소 룸베 나를 이날에 내 마음이 좀 양카지래 디스에 뒤뉴도
2: 아.
1: 야데.
2: 아니, 나도 내내 주자더라고.
1: 리리 리. 되고 계속 지금 녀시나 되지. 다디 이거 에브리 킹생 20접게를 막. 그좀 잡지. 서도 막 이야르지. 그래. 서다신 답이. 다지 민체. 그래. 서다신 답이. 다지 민망조를 녀가 있어서는 지마 세우네 가서 다야 로도기에 가면 메준다.
2: 어디.
1: 망조를 내가 준비라.
2: 리리 리.
1: 나랑 걔랑 그때 경경 중간 나랑 걔 귀여라지. 그렇지. 진짜 신경이 이래. 다 그 뉴욕 지역 망조를 막 대신 다른 미증 자단 내주 지지 그래.
2: 지금
1: 이제 시작이 되나.
2: 아, 그렇습니다.
1: 다 되는 거 막 거절을 막 이야기해 딱. 다 뒤 다외 뒤 다 망조 담는 종사 뒤도 양코스 강아 요로.
2: 다 다리.
1: 다 뒤에 나랑 게 좀 염려 되는 뉴기 있어. 이동 접지를 더 제대로 이동 죽으러 나. 다 나랑 게 있어서 듣게 좀 이렇게 망조를 막 이제 딱 됐다 그래.
2: 템버를 지금부터 왜 이렇게
1: 됐지? 예, 저래. 템버가 터네 이는 딱 지 가서 베미스 갖고 믹서하게 디네나포티 다사자 카사칼레티 믹서하게 디네나포티 다사자 카사칼레티 켈룸 마사스나 같이 문제기 사 사가 경사세 그 결과
2: 그래서
1: 테슬라 두디 천도도 야 육도금이 뭐고 미미에 그 다 배우고 미미에 차 이스나르티 두디 나포디 천도 랭중서 영여로
2: 하는 그래서
1: 매도는 이긴 가서 다 천도 그게 디 용금이 들잖아 아니면 디제 데지도 되어 능고들 때 뉴 요르서 딘제 기수 있기 때문에 뒷답지도 데지도 야 켈룸 제가 다 사실 지카르 해봤을 거 좀
2: 봐라
1: 시동 니지
2: 뭐
1: 얘기 뒤지도 다 뒤나로 답이한테 두디 밈리에 나면 다 직 뒤지도잖아 싸가다 양보였을 때 다 추디 강국 가서 다 직 이내 막 그리지르

0: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바 오갈라지 고뇽와데 뇌서 통마뇽 원장 오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전지 얼음 인 청라카더 차르지제 샤모 도와능이 튜바 통두 거의 이라 가숑 리미 소낭 나초숑 대지 공기 니나 참비 쇠뇨르 시바다 요마처 나미 니나 참비 쇠데 냐차 시여미라 다깁시디 답리바히라 뒤창가히지 니나 잠비 쇠녀르 여바히 대지 참마 롱오 유리 딘비 랑일자 니나 잠바디 냠바 하소다 마냥 공필 용치 초지 토치 미 예토 니자 연제 사자서 라리앙 남린 니나 잠바디 답디 니나 비 잠바 쇠휴 폐와 시야바체
1: 나 토마탄데 디 드랑기던지 선자티 더버 자 네나고
2: 릴릴릴
1: 디지 라다자디 사바위네 토그르도가
2: 릴릴릴
1: 디지 디 아이올 사바야기던데 샘제 정이다
2: 정네 샘제 정네 샘제 정다 당고야 다 내가디 잠자네 지 다지 내가디 쳇단지 디디 매중 근데 중에서 근데 다지 가서 근데 니마 담배 좀 하네
1: 그래서
2: 로사원 선아 담사다를 해서 아 디제 돈을 뜨기로 한다 대고네 다체 체체 그런 뜻 님님이 되나 스타야다 향수비 내나 세대 세대 대주스 다 능고 코랑 되네 이야기 최용 지민 거라 향수비 루스 다 된다 루비 내나 다 시골 말에 선주잖아 그래 님님 내나 세지
1: 아 다
2: 진짜 차다 원래 진짜 차야 그때 다 미유스 함미스 사지 단내 나랑 게 저랑선 더거지 전당 주나 근데 나래 내내 팀 내가 뒤쳐서 휴로 길이 길이로 미립 지면 오는 이 선을 했다. 이게 좀 뒤뒤 좀
1: 됐어. 나 단단 그러게 숨이 못 알고 너 좀 주주지 그 콜이야 근데 진짜 다 사기 얘기 좀 하지 내나 좀 답이야 그때 내가 다 지금 못 듣는데 도와. 내내 바깥 좀 쳐야지 근데 다 그러게 야 돼야 이제 그래서 우리 찍내는 마냥 고배다 양발라서 주주 양자 그래서 우리 내나 좀 뭐지 즉 최소도 맞아 네 양자야 써도와. 대리야 저라는 즉 도서서 즉 뽑아지 길이들이.
2: 돌이 돌이. 대다 드린 가서 자셔나리. 정말 그 이놈이 냄민 내놨을 때네. 카지 그 내는 근육 미세 그랬어. 카지 그다 냄민 내놨을 때 잠바도 쓰이 그러요 그랬어. 그래서 제가 계속 티셔 넘어지도. 당에 막 뒤동네 바닥 그냥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샤워라.
1: 다다다다.
2: 뒤제 뒤제는 민망 가지고 한 먹어 봤다 드리지. 다 단위 누르 즉 정말 내는 용체 들은 거였어.
1: 그때
2: 그때 용기스네.
1: 항상
2: 살아.
1: 항상 살아. 넘는 일에 내가 잡아 요리 사죠.
2: 아 진짜.
1: 그래서 제가 아니 치즈 단다. 샹라부. 냠래 카르와 내가 냠래 카르 계란 근데 저 원래 아직 피디로 근데 지금.
2: 어 내가 지금 메르가다. 다 지난 텐제 카스미스 좀 지지기가라. 다 디나라 야 잡아가부 직수이라. 잡아가부라서 제가 다 디디 잡아가부도 손에 단다디 맥주 현자 좀게. 노트에 다 잡아뒤지. 다직 동의에 대해 니동이 휴 전인의 시야를 못해. 다들 너 너무 니저러러 하는 거야.
1: 对，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0: 티치. 다 텐제 디 니베 티치. 순베 디 그라 다 능능 정쿠기 다직 힘조 멍조 다직 지지 대주로 내려서니 디 다 가서 다직 그주 엄마 시원이 디 출에 요라라가라. 다 대출에 디 양서 녀제. 그런 게 다 가래 출에 디 양견을 내내제네. 와. 장세 디 기체 텐데네 양 들었다고 제 가서 먹자 가서 땅에 이러시기 텐데 지지로 지금
1: 제일 일단도 디 랍다 현재 랍다랑데
0: 레일 현재 시행이 랍다 랍딩이요 시그지 주문한 거 신뢰 공지도 하서 냠내 센터 양으로 랍다 가게 땡이요
1: 아 그래서 현재 좋은 게 단다 랍다 가게 지난자네 잠바디 에너지 단 유튜브 소마로 레시도 양지 딱 저러부터 제일
0: 요리 요리 갈아서 그래서 나 딩센 세릭 니즈 돌이 이나 탈럽제 니즈 돌미 야가 뭐나 동제 노즈 치 티시오
1: 그래
0: 맞디 그럼 가서 거라 안당부 비지 안당부 이비 강그랑 디 거를 갈아 그 로다르 시치 디즈 비지 따체 감올레서 셰셰 디즈 본다데스 미스나 다 야벨 가서 젠자 뭐 가서 그래서 그래서 미스나
1: 그럼
0: 이제 저희한테 건데
1: 나가 돼 말아
0: 미들리 다 텐데 저 전자에 디기라 봐 이게 다 가사가를 지금 공지 망고지를 지금 염려시에 소라시 기타 이런 미세 뒤에 근데 용발로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뭐냐 저는 용발 망상 용성 법 치무지 용의 미세 맞게 하네 그때 전부 다 야치무지 하 가사 가사가를 야길 동두에
1: 그래서 그래서 딱 이런 게 내나 잡아도 지금 그래서 먼저 지금 세부 보고 들어봐
0: 이제 이제
1: 예 언제 그래서 다들 거기 가는 소문 도시리 넘리리리 내가 잡아 요르에서 이제 항상 그 문에 대해서
0: 레슨 레슨
1: 아니 단지 그냥 그 콘소소 내가 잡아 다들 선지 때문에 지금 다 추리는 좀 리추리스 다 뒤에 아주 그 넘리 단다 서브기 내가 잡아 줘 봐. 그래야 그렇게 양지 믹스에 그 계주 가리나.
0: 다 딜레가라 티지도 다 내가 나고 딜레 자잖아. 내가 시카라. 그거랑 가서 다 항상 해 가는 데 그렇게. 다 굉장히 세력 망고지 있으나 다들 천도가 잤는데 인증심을 득세에 냈는데 지금 이제 짜만도 열어가라 동시에 리지나 곧 인생이 그런 변화라 다시 두디 다파 가서 그래 취방나로 방시에 까마 바지 개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너가 그런 가서 다 와서 자 있는 채 제구요 자당스럽게
1: 어디 와요?
0: 딩딩 신고로 유튜브 깨라 다 뒤에 뒤 가서 그래 니 속보를 다 배에 뒤에 돌리는 뭐 사람 게 뱉디 가서 다 뱉디 맨정 게 딩딩
1: 니 속보로 봐?
0: 릴리 딩딩 돌리 탐이 진동이 기운 나사대 직 보고 나사대 딩딩 탐이 열쇠로도 뭐 사람 게 인터뷰 게 뱉디 대지랑 이날 항상 예 그렇게 뒤에 걸어 지금
1: 이게 전화도 내 돈이요 말라
0: 돈이요 그럼 해라 가라 그때 이제 제 둘이 근데 이제 그 취직 담수 방자 식사 단위 여러 종래강 이날을 기담낭으로 출력제 뒤 길을 뚜뚝뚝 다시 하거라 근데 가지게 네 가을에서 근데 말하라다 네 가을에서 그걸 쓰지 그건 근데 제 소리에서 그걸 쓰지 제식이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걸 쓰지 가지게
1: 그래서 이제 나 주면 이제 지금 내 집 다시 어디 뒤에 놔도 지금 천지 소식 담으러 상사를
0: 들으라 들으라 또 주민이 집에서 들으라 또 뒤에서 또 빼미스 거야라고 나랑 항상 얘 그런 그 대충을 가나. 다 두가 보지서 마시 거는 두가 보면 그 디즈니 딱 뒤에서 나를 거들 가고는 천도 유예지 가모라.
1: 그렇죠.
0: 근데 뒤에서 두 나고 있어서 그런 주기를 봐서 천도 어디 유예 되게 되지 것이
1: 또. 내가 지금 다 개라 비세스로 근데 개가.
0: 다디 그런 가서 다 중중 기초 다도 메다 이나 메다 빵내야 시행 되잖아. 그런 천도 어디 뒤도 뒤도 천도 어디 유예로. 디능신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뒤전에 다 보당고 그런 가서 누가부터 샤샤장스 되게 꼭 갈래글이 아니면 차 하는 데서네 그런 힘이 그런 두고 그 도가 그런 맛도 그런 그렇지
1: 근데 남시 그 저에 나지 사주기 지
0: 사주기 뒤지 그 이슬이 지금 사주기 뒤지 그 이슬이 단이 사법 토세리 다 어제 뒤 향 레비 넘는 이날에 사법 토사 들은 이야기했을 때 다 어느 지 정소 들여는 거 이슬 나를 다 정소 야 토사 됐어 사자 토사 됐어 마사 뒤 받아라 이날에 할아버지는 그니를 해봐 잠하는 유기래. 이 천도 그런 유기야 그런 거.
1: 아,
0: 당연히 뭐 인터티 가서 촘레가 회사 되고 뭐 타밀이 뭐 밀 포자 신에도 무슨 그 무슨 신에도 세는 무슨 미 잠만하고 두바네.
1: 그래.
0: 타밀이 뭐 다 티 잠바도 근기이나 그런 게 감옥이야. 시에서 진짜 시험에서 리싱 내놔 잠바서 이들래. 다 리싱 이제 때 리게 잠기다 지금 힘들어 말다래. 추마 냄주 고기 있어서 그렇다 지금 근데 잡아대 니들이 희집기 수당사면 리싱 내놔 잠바서 이들래. 굉장히 리싱 내놔 잡아서 그때 캐지 가이다 사실 당뇨에서 서서 룸벌에 뒤 따뜻히 하니 딜에 당뇨에서 님이 시시 드시네 뇌 사람 캐지 요 탁주랑 딜에서 했다 그러게
2: 우가 라지 토스 싱요르 튠지 대단어 리미지 자자 샤다 인비 싱요르 튠지 마웅라 ngarwi wedong denbi lambu xiu debi senhyu da bar nyang manyo. Kongka rewa dar, du da da, bejong ni tuanbi, xing ro bi, tuanzi mangbu xiu la, jia qin zi xue bi nga jue topje yue la. Dewi gong rim ni jang, xing ro bi tuanzi peji dong qi, mang pin si ju jang, rab dang, rinba duan nang yue. Sengen zhubu nang ba, derin bejong long qin nying qin li kong, kam ge long qin jia, nga dang ngay ju bi xiu lam xie bi le jing nang, o gan zhu nam li nuan, xing bi qi li nyam li kang ge ngin ko wa. Oga la dindin yu di, kongga nyamli kandang di yi tuanzi xiang lapu nena zambi guo ni kada xie yin yu bi, qie jin min tu di sen ba ga si xio.
1: Asi, tanda tongma kena nyamli kandang zu jie, ane jik kongli kena song song, ane ta yongbab yu nene, ane mongzo cha zang nong la, pen bari sikwa.
0: Rili. Samlutang saya dah nilai cakap kasih samlutang saya ni pegi rasa cungul saja, na pegi cungul kalle kaku nilai cungul dah koma dah kasih korang. Ningu cungul saja, ningu cungul tak nyai orang kalah.
1: Cesa.
0: Tindak sahaja. Kau tindak rasa cik orang ni cik sendiri tindak cik ni orang ke tak cik kerja tesis sendiri. Nilai tak lupa cuma tindak ni nilai ni cakap satu saja nilai yorak.
1: Wah wah.
0: Nizalah kerja tadi tengah nilai lepas cik nilai jiwu kiri kiri cina kah yau saya cik. Tekjane, oh kerja tadi cik tadi tu. Tengok saja tak lepas yang kaya nanti cik cek cara cik ha.
1: Tak jangan lepas ni macam mana?
0: Sim kena macam kasar. Mengzo susus tap tap di di tap zani di kasih korang tap so mengbojit nale nyuruk tuye di tip nale susus tengzai nala hiuk cimoj tapi ada si tong mungkin nala ni tu di inar di masak balik kan dekara muti niran.
1: Tanda muda sih kan kerja sih.
0: Oh muda sih cina kalau tap di zaman tinggi nene tinggi ngapju jaja tap cakap ni jaja tinggi tu. Ya tik zema tu soalnya ni tanya ngapju ngapju nene cuci bara tap. Kena tu, jadi nene tak kincir susu yang hingga cetang lagi. Saja cikgu ini nari, yang misis lega cetang tuli, kebab cama-cama rendi. Zongorin beri nusu, udin nusu, pergi cuci ini nari, tak kebab nindi duksi tu, kosin nari hansang tu cikgu. Tapi saja nindi awak nindi yus itu tu. Tapi juga aku tu tamso tukar zeg, kebab pemi tu. Juga tu hingga tu menda agak tu hansang yang kiri rendi. Tapi nanti lengan orang kecik, tapi zongda tu ini nari, nanti kangas tu. Kangasai kaisan deshi tu, mana kangasai tu deshi tu lumba di bawah tu cuma kangasai yoro.
1: Oh, cuma kangasai. Tatal, cuma kangasai.
0: Rezin kering diri yoro. Tadi itu tu, tapi lihat deh je kangasai. Yang lebih kangasai tu je, ni nak coba sih.
1: Sesuai je, tadi Yuming cerita lah tau, bukan?
0: Rezin kena, ni je.
1: Rezin, tanda tu, kerang kini tu yoro, tanda mangsa zaman ni suatu gol lah. Dia ni tu yang mangsa le peka, yang tu pendor le tu, ni mana tu ni kender le cikuna.
0: Nampi tu hebat, terus mana tadi. Juga boleh dah, nak boleh pada komunik dia, masuk gue tiapara ya, kasih tak panir tinggi, jamai dong, jamai diri kan dia, tapi jamai kan, jamai sedihnya nyung mau kan, cina cina dalam komunik dia masuk gue sedihnya nyung serite, tak kau zonge kan lah, jamai dong juga dah, jadi ni di sini sini, tapi hilai nyung boleh cik lori diri kan, susu cik losa tangan cik kita inari, mune be ya.
1: Tengok orang,
0: tengok orang. 다 두가보 걸 고문니다 모자 숨지기여서나 두나보 걸 고문숨데 모자 찍 모자니 고문숨 다 찍신 배송서 이르지
1: 아 네. 다 단다보다 저랑 그 뒤에 나 잡아서 도와
0: 눈
1: 뒤파 진속의 세시적으로 딱 근데 실례나
0: 다 드린 가서 저는 다 달로 놓으셔는 민민송 다 레지니 되게 이내 마음이 로다르 시직 잘하네도 봐라 그래
1: 네 소소해서
0: 그래 대설이 이 시나리오 달로 말씩스
1: 아
0: 따티드티스는 남상 집상의 티즈를 지 자야디 맨빌 따티하 근데 민정은 교육이 되게 저기 참견에
1: 그래
0: 유디니데 요레 망보지 그때 요라가 강배 티즈는 따 가서 갈 자제디 그 나라이나 쓴 분에 왜때 들은 가서 걸어 티즈를 가서 좀 좀
1: 다들 지 존은 그 멤버 양 사실 심벨 같은데 티라게 소야디 사실
0: 소다 열이 열까 따대서 티첸 딱 세구카고 텐자니를 좀 정해서 열었더라. 보다 대소리 고치 정글 시스. 무슨 일이 거기 있어? 소소 개근을 쪼개는 딱 생. 동기나 동기 사자 가살이니 강발레미 되어 있어서. 맞아요. 소제 강아들 뒤뒤 레미 되어 뒤로 쳐야지. 근데 이제 하도 무엇이든 자자다 고치 이제 이제 저서 텐자니를 지어 정으로 치스. 정으로 치러 시스로 가시러 시스. 뒤로 쳐야 하도 고치 한번 주고대. 원래서 시기지. 근데서 가사가를 잡아든 녀에 여세 굉장히 되지.
1: 안에 로다게 단단지 잠베게 튼자지 걸어 봐.
0: 네네 네.
1: 디다 파친조게 체시니 야지 해바르 정도 거야. 야지 총라서 야지 하마르 든데라고.
0: 다 그러나 니 가서 거래. 선반이 하예니 담아지 되게 가 있어서 다 당고 소스 처밤이 되고. 야마는 망고지 소여 차에서라 챘.
1: 답이야.
0: 아니. 에 다디 잠바 소여 준비라.
1: 디
0: 소스 처밤이 되고 지금 망고 증내서 소여 차. 그 소여 차서나 잠바 지금은 다 닝게 남았어 그래. 좋아해. 닝이 뒤에서 랑게 내리 밑 제주에 뉴벨이 있나로 뒤 저도 마시고 했어. 자지 되네. 다치 연기 길어네. 어 사람은 있으면 총털 연기 길어 가라. 다 그런 띡지 띡지 가서 뭔가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띡지 띡지 손 들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도 예. 수요 차선 맞다. 잠바 까보니나 마고 계산 중중다 아직 이제 이수나 양고 잠바 녀야지 더 하소 종예나 가이나 대세 더네 양조예의 휴치 아직다 티진 잠바 나고 내는 찍내 믹사 하마고 아지 미망고 지
1: 그래도
0: 그래 강제 이제 잠바 나고 종예 요로 쓰는 데 가서 가라 같이 켜버러네 다 가서 다 인권을 이날을 마음을 그래야 되는지 뒤돌아 다 그래 단다 된지 한다 잠바 되는 미시 다 말한 게 다는 저는 좀 바트림 미시면 이날에 다 나 두고 제가 다 지금 놓다 그런 다 딜리트한 일까라 맞아로 그런 일이지 시릭스 얘기 제가 좀 달다 다 티체니 시그루 좀바 찍어 매를 있는 게 된제 사바티지 되는 게 되게 세잖아 다는 소소 두고 특제 놓다 땅 디지 라자트스 장 티존나 시그루 두고 디 랑종디 쿠기 다 놓다 치면 되는 요래 담으러 요라 그래서 제 양니지 제 지마 맞아디 랍지 지그지그 지그 랍지 그지그 랍지 잖아요 때때 하 긴지세 되게
1: 되게
0: 못해 아니
1: 제 말로
0: 제 말로 하는
1: 거
0: 아 된대 전에 예 그러면서 뒤에 같이
1: 같이 마음을 사실서라
0: 레르지
1: 나세
2: 레틴디 상괴바다 존디 흉킨 체링 된접 년전다 잡아디소 흉킨 로장 히럽 제시의 킹괴 남킨 퍼부 된저 라지리 다 좀아치리
3: Düser Sanjur
4: Düser Sanjur
5: Senga namba zo kangang zo shangla duser sanje nyinda sha ge yin dolo danche to jin ko sian ran jayong ta chong xiao jia le kang jia zhong guo dong ce jia wa me ting chen zo zhe jia danche dong ge tong jia chong zhuo ne rong wen ce jie ren ge lin jia ba dong nian re qian yong me ting chen zo nian jia nian xia zha song dong zhe tong xin ba de nan ning ge danche du qin ran le 家家家住东 Sada Zuchu Jiobe Jachi Hyudam Jia Jakao Tsige De Jilo Nintu Nidu Lo Dawa Jibu Tsige Nyan De Zang Ngosa Latar Zajin Ba Di Ngadu Liakang Jia Nongde Hyukir Tung Puzi Tinkir Zajira Lazala Jia Dijur Gajin Kondian Tau Ne Nongde Jachi Hyudam Jia Puzi Tung Chetin Dian Jia Chichi Ngawe Toran Rojin Ba Di 三个月，即使年薪再低呢，也够女主角呢，许多值不了钱呐。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기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첸 슈우인 팅디 리첸키 난튼 존네 게지링 초기 중국 초기 디리사베 톡제진 듄베 초고타 뒤추 케친러 딩조 강리 제베 고르타 중국의 지초 총투 경유로 모장 초스교티 점리러 리기 케친 표외 고르 튜엘레 코지 탕 코주 코지 지초 수교교로 군디다네 점린 변조러 중국의 군뉴 네베 고르 주엘람 약슈탄 레디 약슈 송투진네 중국탄 이시아시아 르난지키 냠레 진보러 군디당외 고르 Canada ta, Zhongkui Bianjo Tsongtun Yamle Ti, Nishu Chenputa, Yangxin Gachiwe Du Lam Mungbe Gor So Yin, Xiamle Tingdi Li Tsengkinang Tun Sibzhanam Sinzhu. Nyechar Gekhebki Zhuxi Xi Jinping Ki, Dianxu Dar Gakartu, Bozir Gekhebki Guqibie Jinzum Tingjo Gebar Shubuta, Tsumzhanang Xin, Zhuxi Xi Jinping Tan Bozir Gekhebki Guqibie, Pekegi Chuchinle Tumonto Chuduta, Nyamlegi Liu Saba Nyamdu Guiba, Gakarki Zongli Modi Tan Chumun Dingsab Nani, Zhugutan Gakarki Zhuar, Kacho Denki Nangwar, Geji Lingchoki Cetu Tukur Topyu. 계급망부연결키내수비네 Rangwe Pekia Dongkyu Ti Kuala Shibiu Lhojo Gekhebki Nubachiru Dongwa Ta Songzhe Chegu. Zhuxi Xi Jinping Ki Bozir Gekhebki Guqibie Jianzum Tingjob Gebe Tuncham Tangbu Chondu Ta Tuncham Nibie Chondu Shunne. Tuyrebki Genzhe Nyamdu Kuru Dubshu Jinki Donglinba Chie Jiba Ta. Bozir Nyamlegi Mengxi Dienbu Dine Kuala Shibiu Lhojo Ki Dubshu Chiru Donggui Si Gochu Du Kuibie Songxie Keche Nane. Bozir Gekhebki Donglin Chienbu Si Nubu Dune. Bozir Nyamle Ding Sibdu Dongwe Ti, Chogu Ka Nga Dun Di. Bozir Chinbu Nyamle Buse Towe Pige Le Gundi Dongwa, Kacho Se Dun Na Yu. Kubi Ladi Milin Chen Dong Kang Ki Ne Zubi Ne. Bozir Nyamle Ki Lam Su Zu Ne Lo Nyin Shu Song Jin. Zhongku Nyamle Pige Le Lo Dien Gurmi Ngang Gundi Dongwa Ta. Kuala Shibu Lo Jo Tan Tun Chi Che Ne, Zemlin Dien Lin Tan Pige Yong Wa Le Ge Bu Yu. 중국초기 타딩기 진좀토 된비 초고 개천 접 탄신비 보스링암레 된주 양규 용규로 카초 세든 제 유지시 유지 타딩기 진좀신 주시 지진핑키 퀄리티뷰 호초 두슈 치르동웨티 시공 개천 카시 된나와티 진내 계지 팀종을 냠토 송근 체내 계지 제팀 탄 계지 직수 전염강 최토비 견린 지구부터 니네 초마진 로기 타제 템포르 진내 냠제게 초기 왕자탄 누바 송근 지구바 숨내 미만 띠와르진비 폐계기 삼로 타이콘 체디 냠제게 초기 니동 개민 숨주류 근투 초비 폐계기 추짐 튼규르 군디 동구바 시내 라단 진내 Dienjia Jugyong Le Gundi Dandi, Sugyun Tan Sugyun Minbi Dienjia Ki Jigui Le Nyamto Kade Jo Guiba Jiyin. Xiegong Kechen Ti Kuala Shibu Lhojo Tunji Rangdob Le Tunin Kechen Dienyu. Pakistan Ki Tengi Pakistan Cakbar To Chetun Zumye Binne. Bozir Ki Kepki Guchibi, Bozir Nyamle Lam Su Le De Simbi Lo Nishu Yinan Tobi Chumje Le Tse Tui Dienjo Chedi. Lam Su Ti Ni Ge Kepki Cunchi Rengxin Ta Peke Ki Mingun Bi Dupshu Chenpu Dienbi Le Di Si Yinbi Ngunzin Chik Yueji Kui Yubi Ta. Zakung Chepsi Ki Dongtu Rinpor Ta Chokyang Rinlu Ki Guowu Di Gui Gep Chung Wo. Bozir Gekheb Le Kuala Shibu Lhojo Ki Kepchi Geche Shueba Ta Chongman Rinlu Songkyung Chiba Nyamche Gecho Ki Sokshin Ki Nubu Dunbar Gap Gyorje Chibi Genche Yueji Kuidu. Zhugutan Gakhar Ki Zhuwa Tuenyer Denlin Ki Chosu Ngarwe Pige Zhuwar Gundi Donggu. Kashan Ta Tianjin Tu Jinzum Nanji. Zhuxi Xi Jinping Ki Zongli Modi Tan Laryang Cho Nibu War Jinzum Nanwar Geji Jicho Ki Tukur Gekheb Top Yubu Ta. Gekheb Nibu Guqibie, Zhugutan Gakhar Gekheb Nibu Tepchu Renxin Ta. 普遍人心，卡住人心借谈中外预备内团体拉什随命案光卡几日定时闹他中国谈家还玩若得推梦起文字开进主预备文字签约给孩子去别策划托内组别内给孩子谈中国结构你比如国际别全你比如中华电表案批给着玩各自学别他特别给托在谈破起苏色内给孩子谈中国中华大胆子别他批给东国别那些签约别他内组别为哪给孩子去亲自别得罪龙头长内结构你比如国际别电龙了开的脚不谈推崇去年比尼巴尔图推梦请问真起个摩托记录大内社会堂过了是比内团他最奇怪的问真真极多穷越奇怪越不是年前给用给温团所准理事促进必经图促进一是明年天南期江多建国的期规制期所准理事批给了江多期对路体外马王金不满事江多从团加七十多万国内三百年别温真起不是年前的开发级别年冬天明年做出了中国江多从团批给给年数两万八你懂下面你说这样的路了中国江都从天起七东南镇东部了阿国同区了给懂下面你说增一趟期望阿坦赛季先不提过了西部江都从天东部了起给这巨皮坦成穷除了给松年西群过了西部安坦部了月第六道坦部年给别牌中国乐归兰国坦李老子为数所团在七东南镇七次推送不来给这些局长拍落他龙秀六顿出口的起诉他将多出现女个群穷堂可有松根起这些所团在给阿托电表案拍了又不是这月日前开前期中国国立西部马拉恰仓学习坦部运动期四川马拉准备他国立西部内继续坦配给着教学习加给土别女国马拉准备女国怎么谈女国三百人口了米特平女所开空所将到团列扩展坦扩展扩展组内将到从团配给了孟西亚国订阅咸阳中国企业界江都扩展这台企拓展了摩托兄弟革命江都建体西北区规划团结所准所镇通知所与人西部的开发基地其中从团团团内年头彼此拓动团人部了工地单元明年的国立西部从团体江都天涌球球的各自团策所立约江都从团体军队批给七团土级别可能有其书记南定安冲突情报满色特同团内批给一派同样切入情绪你们这个做从团批给从队延续南文化情报的心呢你同样民宋军楼立个陆续蓝火坦你女陆女江都青女所江都文团老在其创始人他阿国同处七年坦前往几次就是

0: 시비 중담
1: 시비 중담 로종 초보 초모여다 나 들은 거 시비 중담 휴지 뒤쳐놓으라 추측과 땅주 저토가 종통통 맞지 희지힌 제가 조스카라 제신 이동비 추출제였시 센도가 진비 추출더가 응을라 뒤지아 카통도 까마크 칸정 까차크 칸정소 빈손였시 니마제라 조차모마 름보마 인토가 빈충와 까차크 칸정가 아고 뒤지아 카통라
2: 아고 저 롱롱포지 뒤도
1: zo tong tong yile ma chi kha jong zhong mong ge wo ma mei ge pu zan ning ge da su sa meng ge de ma chi chong zhu wong du de mo zhang mo yue xing ge wo ma ge bu zhe de ji ba ji zhong zhe de ge si xing go pan ta na la jia wan ne ba wo zhe yin wang san tong nong yin a gu de la cha ka xi xi a gu du shi ka tong ge ge cha de gong du lin 마제시 데니니 빈총아 가차 카른데 마제시와나 고더 파효와나 아고 까마 칸잔데라
2: 아고 저거 속더 나도 파치에 파치에 자신거 더러 나이 지지지시고 제데 뭐게 죽리지시나 저 아고 치야데 지스무스 조마지 저 부자님가 나라 도마리 저는 시시 kama kanchang kecha to kong di zho zhamu longwa na
1: nga gora je je na chuchu jing zhi ako gora je je na chuchu jing yi zhi chao ge zi na ngogi sun jo xing ga je zhu do
2: zi si
1: ngan jo ri zwa na gacha karan da ga zwa ba je wa na dhani xie si kama kanchang do gacha karan bu ni da ka zwa je wa na chan pu za ni ma ya si honi ka zwa je na du ako chie wa du chu ka tong de ge xia ni ni la
2: ka zhe ma zhe da man zhen ru da nga ge de na chung wa chao wo man jiu bu zhang mo yue xing ge nga ne de mo zhang mo yue shi nga chao yi ha li ge de shi ji de me zhe ke ma la de wa na ga ji shi qi ge jie du du wo ge bun song nian bu ji de shi guo su zhe ge su zhe la ka zhe luo yue ma shi 저거 좀 맛있더라 제시 추안님도 모차는 저봐 제제 차자시 아고더가다 현인님가더 가저 차야리 정두 라야 목에 분송 튼제 이와나 편선 조람도 편선 잔데 이나 진니 뭐여더가 두저 모노리 이터시 다치니 지나 던지지 않거 스시시 까마 칸정도 가차 칸정니 아고 뒤치 카톤가 개차도 공원두 고고거이 강무 소마더 마마 지와나 지지 오마 지조나 히시 데니니 거기 빈선다 팀보마 요아나 곤제드 자가 니모 라양 장시 다소 지기 건지 신이 동우가 추처들라 제대로 거기 빈선다 과제 제레 고조 메리 마치 거기 빈선다 따라 깽아 잠보마 히모마 이와나 먹이라 저저 같이도 까마 같이 까차 같이 임바다 모노리 먹이라 시용시 로천 저보 조모여다 문제가 도쇼더 친지 친부 연나야 제외시 dōndā mōngbō mā chē ngē bērdō mō mōngbō mā nyāmbē yuán dīndō hīrē lā dīwā nā yīnī lā zhō wōng shī. Tūn zhō zō chā dō ngō mā gār chī mō chā mō shī. Tā kē bā lī hī nō lā yāng mōngbō zē dō lōng tū nā nyam chōng kī chāng dōn chīn zhō. Sō chā zhō mī chōng dū pī sīng kī chō gō sī chī chā shī hī yuán rō gō.

0: 新年祝福能把公康上，大大齐齐，新过初别来亲的呢，北京龙城年轻的空，看给龙城家，俺当俺就比修那么些别来亲的，带领个来亲人点着些别关着呢，北京一个在中间，南岭中，我感觉那么来呢，新比千里两里看个人可话，我个来意，我个来呢，一个在中间，南岭中，俺当想个没人些，你新比落地呢。 空气干了多吗？七岁写的，他家举动个过呢，让人将这个蓝皮脱的雪脱白了，写也不是。这样，小路人东就一路欧干垃圾，欧干准能来年行比七里年里康熙做八堂，年里康的呢，空格路对面人格，没准就准着行吧，关键稀少了。对的，小路人东就对了，从大最新路带五笔剧情，俺那天写的。
1: 让女甘月姐控制偏把重要不是？可军多，张根咱比绿色，绿灯根基三色希望能赢。小路人东就个了，看见新比对张家当个就当，你那牛肉节更加一百万子。第一车节对张算起错计了，人民托你，你那个算这把当，老爹妈这不面对，创立共产能赢，牛肉下去，给你写不是？ 大大娘们看个团子吃空手，你拿当，小娃节约了。爹大呢，操心操心，每一顿你家人家啥吃些比，人家家有时候吃大一把些。爹哩，北京龙城年轻的空，看给龙城家，俺当俺就比许了些比来才能。我感觉你们来呢，硬比千里娘们看个硬可话，我个啦，顶着血的，看个娘们看当。
2: 第一天子想喝杯牛奶，咱别过呢，开到学院边，亲戚先把，干什么？
3: 这是给我哥俩公干上。公干上，干啥？
2: 这是他，反正快走了呀。你，那么临走呢？哎，听那个，那说的那句，那别个几个，你们来看是有的是，这在过头去了。那肯定得，现在听那个，这简直是老神奇。
3: 是，
2: 这是，你听那个，给他们的你们真的对起来了？
3: 是，他得是让他培养一些个子，你们上，让他想。
2: 那个创作了几套，几套龙卷，还是挺厉害的。
3: 啊，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2: rawal ta ta ti indi tsene chik narang ge samme bune ta chik yang a le ge shenda chi ses ching ne rang ge pajo pheje tong ye na chi ten do chi yoda ni ne chik lung ge thuru ra yis na ra ta chik ni de ge hing le ten zai na ta chik ni de ge tong ne chik mong zo kyo yong de chik chik yong bop tik se tik se so ye ten de chi go sa thuru ti de chi ngro chen na sa na re sen ding ne ten de chi ne ti ko ne ge la ma ta logar shi ge zire pyu ku ge sa ne ka 자상 레서리 너 가사가를 즉 동래가는 즉 너는 즉 대시로 제제 즉 가사가를 즉 임식 쓰나 다 즉 니들 전 즉 신이 이거라 특제 칭체다 도마도 쓰는 다 무슨 가사가를라는 즉 신의 텐세 얘기는 즉 잠시 무슨 또 이날에 티나나 다 즉 너랑 게 진단 쓰나 다 즉 티고 너랑 너 림네 주제 되게 그 메일 가나 너 준비 티네 신 림네 티 인디스나 다 즉 가사가를 즉 도왔대 시티스나 무슨 로거리 너 장스리 너 가사가나라 내나 뷰직 니리 짬바리 니리 그냥게 텐세 망고지 니리 뜬세 니리도 따티 디즈나 네마 나랑게 통용도 못 디 동래이나 게랍 디즈 휴즈 디즈나 책동급게 빈슈게 지나리나 어제 총전하는 내나부터 답지 네마 딘지 가서 다지 리기도 봐
3: 주로 봐
2: 제일 리기 딘지 제 따티고 나랑게 다지 선수 나랑게 제소에 지리는 내나부터 나랑게 다 민 근용 잠시 지금 통용 디지게 내
3: 잠들이 따라야기 디지털 근데 게나케라 그래서 로즈데 레디지 준지 지니 메베스
2: 어 딘데스 체 돌레 돌레
3: 체베스
2: 릴리 릴리
3: 다다다
2: 딘데스 체 근데 딘이 디즈네테 코네 다 밀마테 디즈 미스 총기 치면 무슨 나 릴리 디즈네 미스 신뢰 텐제 디르 그냥게 좀 디즈 나라 식성 그들 가서 책성 빈이 맞지 승구도 맞선 제발 되지
3: 예 그래서
2: 로베나 텐제 텐제 딘데 지에서 다 디디 표조 마도 무슨 다
3: 같이 다
2: 딘데 체네 되게 배 됐으면 되네 지금 가서 다
3: 다들 계란 담도 도마지 내나 잠바 냠래 가서 다들 이 샹라부기 내나 잠바 봐
2: 릴리 릴리
3: 지금 도마지 왜 이렇게 섬노래디 거야리 드네 전.
2: 아 드네 전래.
3: 두두 통마 단단염래 강도 수두 뒤나 두지.
2: 대소디 갈아디리래. 니동 주식 받으시래. 당나서 왜다 주답이에 디 리그룹디 중에랑디 니동 딜리. 어 니동 주식 받아 단염래 강도 수로 제다 밀 람상 수 제니코.
3: 두두 염래 강도 뒤에 뒤라 개개래.
2: 릴 개개래.
3: 아
2: 그런 개개래.
3: 네.
2: 다시 가드디지. 정중으로 하시다. 민자로 미지 결혼으로 하시 뒤에 지금 미지 내가 제때 뜨기 뜨기 제 딜리로 하시 주의. 니동 주식으로 주니 근데 니동 주행으로 나 다시 야가를 미지 니가 야가를 무슨 걸 뒤 총다 하는 거네. 그래서 야 토기 치에 뒤에 니동 주딜로 무에서 막 리트 주네.
3: 그래서
2: 총다디.
3: 그래서 뒤뒤 단다디 내가 그 단다 수연자도 됐다 차고래.
2: 대주래
3: 차고.
2: 뒤뒤 대주래. 아 뒤 답이 거나 양티 총다디 미소는 옛날 배우 쿨이 있으면 주말에다 동해 들리는.
3: 다다 다.
2: 양 집다다 집 동해. 그네 다 두둑구 제 뒤 니동 주딜로. 송다지 정으로는
3: 네.
2: 근데 지금 딱 뒤지 뒤지는 딱 내 나보다 까부 뒤니 잠바 까부 나고 그냥이나 뒤니 봤다네. 제가 가여선 찍네. 딱 등생 빠져 폐지해도 뒤 겨용 무슨 소스 속불 닥치다. 즉 소스 가서 갔다 즉. 속불 속에 대단 거를 이놈이 그네게 가고 뒤에 뒤지네. 딱 내 나보니는 동료랑 같이 신병에 기운 나서 되지. 거기 나서 되지. 딘데리 망고지를 백미니 이제 이어서 뒤지 뒤지네. 아직 무슨 룸베는 그때 내야 돼. 아, 다 매우 차가서로 해야 되지. 나랑 지금 승근이를 대신에 딱 가잖아. 문제 전에 대한 중마소 찍네. 그런 게 빠져 배기에 뒤에 니네 멍소로 소소 찍어 좀 해보니 정수 켜요. 그 찍다. 어, 년보 그 찍. 멍소로. 다 나랑 게 찍. 내가 더 제니. 진짜 중소나 멍소 어디 둘이 딱 제가 내가 좀 내가 올 때 두에 진짜 지나 멍소 켜요. 이 나라 광고를 찍. 이거로 어떻게 됐어요? 신나서. 같이 힘내 제땅 자자냐로 하는 거. 누가 보담나 잖아 그다나. 군이 바다를 잠만 해 봐. 다 가서 죽으려서 고문 찍듯 죽으려. 죽고랑 쫌서 나. 다 좀밖에 말 잖아 등선 내 나고 잡아라. 잠만아. 고문 주야 돈 지기요래. 띠 잠바 나고 뒤차잖아. 고문 주야 돈 지기도 띠 가서 잡아 가 보잖아. 고문 다 시예면 띠 안으로. 군이 해 봐. 다
3: 버려. 예, 다 버려.
2: 둘이

0: 다 Tati mewa kundze chesa. Te kone ngarange, tati ngarange rang taa chesa. Ngarange rang, di che, sunza di tsuk nyuru shiki isi. Te suni gyama hi kye tongzi shi di lo nyoyi.
1: Tati sunza di kune nyoyi na?
0: Deji zo, di che, gyangzi shiye na nyoyi. Gyangzi shiye li yang nena ku di tabi di zidu kwa la khas kora. Te gyangzi shiye na nyoyi, tene towa taji su su lumbe nang li ina ri, ngema li mizu yang khas li, di sunyo di dunyung duk li.
2: Lore Dunkyu Nang, Namling Zongta, Nina Tsampandebi Soyeba, Ugalaji, Gonyongale, Nguysu Tongmanyong. Wenjang Ugalaji, Yulung Yinja Nina Tsambi Tuenzi, Rim Yin Chongrakata, Kyargija Shamu Doa Nang Yin, Tuenba Tongdu. Kowi Yila, Gashong Rimi, Tsonang Natsushong. Deji Kongi Nina Tsambi Suen Nyozhoshibatang. Yomotsur, Namu Nina Tsambi Suende, Nyatsa Xie Yuemila, Daayip Xiedu. Dab liba hila, duchang ga hiji nina zambi suen nyer yueba hi. Deji chanmar, longu yunrin dienbi rangyulja nina zamba di nyamba laso dang ma nyang gongpil yongchi. Chozi tozi, mi yitun nijia yenja saja su, lar yang namlin nina zamba di dab di nina bu zambar suen hiu pewa xieba shi.
3: 나 토마 단다디 드란디 단지 순서디 더블 자 내나고
0: 릴릴릴릴
3: 안디지 라다자디 사바위네 토브르도가
0: 릴릴릴
3: 릴릴지 티 아이올 사바야기도 심제 정이다
0: 정이 심제 정이 진짜 진짜 당고야 다 내가 좀 잠잠해 지 같이 내가 좀 쳇단지 디디 내중에 근데 중에서 됐지 같이 가서 근데 니마 담배 좀 하네
3: 그래서
0: 로사원 선아 담사당 내서 아 디디 들어 들어라 대고네 다 제체체 그라 뜻 님님이 내나 스타에다 향제비 내나 세대 세대 대주스 다 뭔가 코랑 되네 이야기 최용 지민 거라 향제부스 제부스 다 내가 제비 내나 다 시골 말에 선주잖아 그래 님님 내나 세지
3: 아 다
0: 진짜 차다 원래 진짜 캐비 이야기 때 다 미유스 가미스 사지 다 내가 나랑 게 이제 남산 더거도 전당 주나 근데 말에 내 팀 내가 뒤쳐서 시골 그래 그래 미립 지면 동네 있어 말에 있다 그게 좀 뒤쳐서
3: 다 단다 그러게 소용 있다 로고 뭐 좀 주주지 그 콜이야 단다 부자 다 사기 얘기 해도 아직 내나 잠 답이야 그때 되게 다 지금 뭐지 근데 더 내내 바깥 좀 쳐야지 근데 다 그러게 야 돼야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마냥 고베다 냠발라서 주주 양자 그래서 우리 내나 잠부터 즉 최소도 맞아 네 양자야 써도 와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这个人其实他的像他不，娘来看了，娘来看的天上给你这种样子，皮件都肯定穿的。哦，娘那几个没了，他听到天在看孙子的消息，几个没了。他听到了，像怎么搞不及时的了，怎么搞不上手，而且他弟弟怎么搞不的少年，等他弟，嗯，那就现在做的。
3: 那这他怎么的记性？他就当年的，你都你修正一年前的问题，他的都拿了你这多少了？是的，是的。对不起，对不起，对不起。那现在他牛的着？
0: 他牛的，他天天着去，大部分都着去的。我这里呢，把现在小时候送来是十几年了，现在那几年，大姐奶奶现在没的，啊，所以开始当下我做了，现在他牛的着，如果三角形的线，可是。
3: 结果来讲，现在
0: 你现在就当年的。是的，是的。他天天去提醒，嗯，他天天。 第你别提些，顺便提，给他，他明明装酷给他去，行着忙着给他去，直接嗯，陪酒的那个少年的，所以他告诉给他去，给去我们兄弟的出来要了给他，他的出来的呢，养成牛些，我让给他开了出来的，养给那两牛些呢，嘛，哦，长些的几些，等等呢，养，给他当些卡啥，哦，老着看了当些了，是给，听着这些逻辑，对对，他的第一老的。
3: 现在拉不着了，对不对？
0: 对，现在先给拉不着了，等于有嗯，十个字全部拢我心里工资的还是娘来钱，他娘都拉不着卡的，等于有了。
3: 啊，
0: 那是现在装给他的拉不着卡的，其他咱的这咱们的那些，但有的是什么嘞？这些就养起，打这都不得钱。有的有的，可能是现在。对对，听说十个字到了以后，他拉不着，你是到了米，价格慢慢的，同些农村亲戚，不搞过，这里这边。对。
3: 可能卡斯过了，俺当不比这，俺当不一比，当不然提高了了。这老大的是这，嗯，就是比这大些，跟我这啥的些些，就是帮大的是没什么，他也给了卡啥，现在我话说，他这是没什么，他没得没，当超越的工资，当超越的工资，没得了。他天天讲讲的，提了吧，提给他卡啥卡了，这工资忙过去了，这伢们来些，说了这个，他也都没在提，人家用不光用，人家说说。
0: 我那个我那现在拥抱两三拥抱，起码就用也没这么讲了。对，全部加起码就哈，卡斯卡斯个嘞，加起动作哎，
3: 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 让自己先不过，是吧？

0: 일이 강제 이제 잠바 너무 중요한 요로 쓰는 데 가사가를 같이 켜버려. 다 가사가 된 건데 이날을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뒤돌아. 다 걸레 걸레 단다 된 전에 잠바 들은 미시 다 나랑게 단다 전에 잠바 들은 미시 밑에 이날을 다 나 두고 신아 다 지금 로터 그런 다 딜릿 당 이유가 나 맞아로 변이 되지. 시릭스 얘기. 신아 좀 달다. 다 뒤전에 휴구로 잠바 찍어 매를 넣는 게 된제 사바티지. 되는 거야. 밑에 믹스 전에. 다들 소소 두고 특제 로터 당 디지 라자도 장 티존나 슈구르 트루고 디 랑종디 쿠기 탈로 같이 못 되는 요래 담아라 요라 대서제 양니지 젠 지마 라자디 랍치 지기지기 랍치기 좀 랍치잖아요 되게 하 딘지스 되게 하 못이니
1: 제 말로
0: 제 말로 하다
1: 되게
0: 딘데 제는 예 아르미스 디 같이
1: 다들 마음을 사실스라
0: 레르지리
1: 라자제
2: 레진디 상괴바다 종디 흉킨 체링 된접 Nianzhuan dang zhapa rizu xiongkin lo zang hirab xie xie qinggui nangkin pabu tuandru la jiri Da zuma ci rin
3: Bejong longqin nianqin likong Tanggi longqin zhe xibi lang yi qibi lingqin Xibi lang yi
4: Manzu lingqin
3: Chinna namadu lochong chobo chomo yoda gungkhan song Chechea dada nyinggu chobi lingchen dana Pejo lungchen nyingchen lekong Kangki lungchen zi sibi lan yin chibi lingchen dixi Derengge sibi lan yin huichu du chun nung la Sibi chobo do, sibi zung yi Sibi zung dan chi nansi lingchen song zha zhe sigu Xiang la si chi nung de nyi ru
5: CB 조보
6: CB 조보
3: 치나나바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드랑가 CB 조보 CB는 셀린 체논라 뉴욕의라 군시야모마 친진자리 유비고다 제시지힌

0: lingi ku tupata cham tura la tapsun diyo. Pali pali wata agora wambi kya kipomba do yu toso, chumo ko yutra kongu do yu yimong kwa la sode, yutra lila deli, taba yinze ngopti kongla pindyo, mwa ngopo yusi chungta, taba ngopo ko yinruk chungta, ngopi taka tangla langda, taba shingde pali wambi ki lima tunzo, meli meli meja zati, meja ka rashi talion zati, kaji zaki ngala, linga kipomba namji ting, taba meki ka mazo, saba sanki molo zati, paba pali nzodi, pali kachan baba, doba doji nzodi, doli puyuk zumbdo, naba nali nzodi, nali siki kirki, doma doli nzodi, doli sara yeri, tachang chi nara desa, pogo po bada shingda shingda, doga mleki badyu zati, nzobi ki ka, ni jawu niki sanabde, rupaji karya kanka redi, kanla sange korbi redi, pasap tengi naka redi, nakla tam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단조서 편의 저 어디 사서 봄바 삼삼 아니 비원이나 캐퍼 아메리카서 저 거기 에리 나로 혹시 편지 에리 털라 샤마 르쇼 아니 따로 뽑아 저도 저 뭐도 까지 이렇게 가 런조 송세 미냐바리 데샤 다 거를 차페 남도 심고 데리 차 아리 키키 조사 데리 아메 키 저 레사 데리 차페 남도 심고 데리 다 거를 샤세 제 번 저 뭐도 공컵서 보디 시동 돌려리 뭐 카츠 좀 적도 시동 돌려리 뭐 리츠 좀 리디 시동 돌려리 뭐 시동 마도 삐기 런도 뽑냐 멜 지포 로타 차게도 쇼도 선보라 자이 남트 좀 다 거를 샤르 잡도 잔디 뭐 쇼터가 저도 킬림 퍼시폰 오늘 링으로 뭐 퍼시폰 미네 링으로 뭐 시포 로타 차게 바깔레 루고 차카르 뭐 차카 딜라 매트 디어 게임에 차다 뭐 니말레 제제 구지디 뭐 제제 딜라 매트 말레 디어 게임에 차다 팔로 동식 감자르 뭐 타로 보고 유유르 뭐 타게 감나 온 것도 나서 법치 거거 뭐 타로 티셔 차로 다 파고 보고 로타 차게 도 줬어 어 혀르 빼만 답 줬어 마별레 그 던줄라 저기 다 거를 게포 요 봐도 좀 더 와샤 착 치고 콜란 더 숨스 인냐 바레 샤쇼 다레 그렇게 이빠진 답 줬어 까르 일링 저디 뭐 까르 땡가 틱틱 지디 나르 용능 도 비트서 나르 롱나 추도 비도 마르 일링 저 비트서 마르 메시펠 건조 아카 알라리 데고 니케 잡기 보다 빠지 탑지 네 쇼게 그 빠지 탑지 타바 메케 그 모자 사바 샘케 그 모노 파스 테러 로봇이 그 건들 빠지 탑지는 좀비게 까도 소소 그 막갈 데비게 같은 거에 혀갈 같은 거에 누가 같은 거에 샹가 거에 그 소갈 타바 메케 모자 사바 샘케 그 모노 골메체 그 사기 그 자셔 빠베 그 루크 흐름 같은 남게 그 까마 타브 까스 그 메체 사기 그 까스 타브 능가 그 빠지 탑지 차키 그 타바 메케 그 모자 사바 샘케 남게 그 까마 증 사기 그 자신이 또 출연 딱 시키 놓은 샬라 딱 꼭 봐도 타발라 시 돈도 갑네 그 빠지 탑시 대급 탑시 그 리마 도 타브 로봇이 그 건들 나비 뭐 고주시 그런가 콜 쇼를 포인트 담은 배버리 칼에 담는 자자바 너일라시네 능가 개파티도 뉴와카 셰듀멜 강가르 칸크 르능멜 체르 칸크 르능멜 로칸가 칸크 르능 페피니라 뽕바냐 파도셔 따페니케 사카닝도 따벨라 신도가네 케케 리마 참오도 요타 마칼일 하다 고말라 돈조 없어 다니마 티게 쳇노테 데보 케타 노르베다도 링올 그 메른 바바 도지 테 쿠르툴라티도 멘바 쿤메라티도 멘바 쿠르치라티도 멘바 멘든 저 소보 쉐비케 도 데보 좀 바시게 링올 메른 바바 실라 창타 먹고 마칸도 타타베 모 능라 까바 메고 메도 페미케 까베케 능라 니마 티게 쳇노테 딸링가 케파도 탑시 눈썹 혀 비까지 판비 그 둘다 뜹디 무 다니 마티에 같은 어때 빠진 남지 대 눈썹 비 둘다 뜹디 코리티 두 니와 샬리쇼로 요로 띠두 나바 챌리쇼로 답디티 두 까적 샬리쇼로 타디티 두 알로 콜리쇼로 빠티 탑시 네 챗트 따바 메케 그 무조 파 사바 세케 그 물로 고제리라 띠비 자토 샤다 따로 까 함르 마트 사기 그 쩨혀 샤다 따로 가고 빠티 탑시 고 먹 칸 자토 챤시스 루 탑칸 자토 오포스 코 살람 자카토 오 쳇세 다로 로보시 그 콘둘 빠티 탑시 네 다세 챗트 메 세티 갈라디티 운트 톰 운치 갈라디티 톰도 톰 톰치 갈라디티 따디 톰 따디 갈라 스디 탐 스디 갈라디티 톰디 톰 덤디 갈라디티 이디 톰 이디 갈 라케 데바 코 쳇올라 코데 빠티 탑시 네 챤시스 에갈 다로 로보시 그 콘둘 좀비케 까

0: shibasana mandu, yana shibabu zopal, wata tiso lachiri zane, ani shidaka chikila suba, ani yarawa tang, ani shaji ta madebi giris jibiki shaji tiso jikasa la, ani ta shibabu de lachiri zane, ani kila suba gati ni shidaka chiti yuso teza ni medeba, misa ki peji nyunghin rabu ji yori ten wenja ta, nisa yonra la shishay ku toni hiya ba yina, ani kondi hiya ba nangyi, ta tebi giris jibiki shaji tiso la, ani ngayna chari zane ta, shirak chay yarwa tang, ta mdeba giri jibi kishasi teso jungi na. Ani ki shirak chay de shidang kala tang, nusun medibi zon rabu ji chade bari. Di indili ta, jisho lang nganzo shirak chay de yewi kasila, kandaji kasila, yabda kandaji kasila nganzo maja, ta nigi sansang rabu di ngi jita, tozi chi kichibu indili, ta di gor ji shi bari. Ani nyi chari isa dili ta, shepa po dang, tini shepa dang, ani shepa zo dang, shepa papa, laso ba teso tani ga tini nginzo ni kola, ani ta nginzo nganzo kipa gano ta togi donru nyelo dang, tini gipari sanji, ta te mayan baga tini nyegi cherewese, laso ba konso ga tini sanji baga nreba ka gano la, ani chenreji sunyo ba, ta teso ji, gipa teso ji kola nganzo maa ngotek rabo chi shi ni, ani te dan nyandala ta rong samso ji didi rabo chi shi yo bari, ani te dan nyandala ta xeja titi chiri se dila, shatang ka la ngan son di nyingi chiri wesil ki ani goma nangi shiba ina, ani shawa kanji shinkhen ji shiba po te semden ji risi jibi kaza, semden ji kaza rabu di ina, ani tela chiri se ni, ani shiba po se ni, ani dara di jibi ki tanya di taba tang, ta te mayin ba ga, ani seme ji risi jibi penpo la soba, ta te mayin ba ga yoji, yin la soba, ta tenre ji kasi la, ani teso la chiri se ni, shiba ma to, shiba po se ni, dara di jibi ki tanya di ngan so ta, yana teza ji mui ba ga gongsi ji kongrik ten yori. Ta pecha gana, trahi ji dari xin ji jibi kasi la, ani trahi tabi tala shiba po dang, trahi la, shiba ma to lo, tela chiri se ni, shiba po paba se yana, shiba po paba se ni, ta tanya tenri ta na, mui bi ga gongsi ji sun yori. Ta re de wen ja ta, nri kasi ngan so, sanja ji chiri se di la, shitan ka lo, papo la so ba teso te, kari se guru ga ta, papo tebi kansa la, ye ga yori te, Wincha te xe na yinji minji te chiri se ne, ane sende ji kansa yin gibi niba yon ma reis. Jinze chiri se ne, min te la yang anzo, ngui mi da tangmi yin se ne, naba nyi yorwa. Te yin dira tangmi te su suma te koti yi te chi yin gima rwa. Pe cha yin na sanji xa wiki min te, xa ta ka kansa papa chile yang ko ta cho di pe zon rapu chi, cha di yorwa, ta cho di pe zon rapu chi apa. Te ma yin pa ga, pe na anzo, yige ji kasi la, hibi kasi la, ane anzo dati gu nono, yonu gu nono, kante jiri se ne, yige chenyi pa se namu, yige ngima te, minti nyi ji zon yu jibi ke, je dang te ka rang tala, nganzo yige si te, yige ngui te yin se gyo re. Ye de wen jang, ta dang te nyun chenpar shi bi ke, yige ke zuri te so la yang, nganzo teni yige yige se ne, nganzo tanyi ta tagu yor wa. Je pa lan, te za je, nga cha me di bi son rap. Te yin di la, yizu te so la yige se ya wa, ta na ta chopa re. Wen jang, ta na ko yin chi minti dati ki yun nung ki bi ke, minti nyi ji zon yu jibi ke, je dang si jiri bi ke, yige te yin ge ma re es. Te yige hi ta na te yige takpa wa re es. Pe ten nangin chi nganzo pe cha gana trahi ji tari xin chi yi jibi kasi la tari te shetan ka lo sen ten ji gansa ma re te wincha te la nganzo shepa po se ne tani ta mocho pa ya ma re es. Ko jenze che re zon shepa po trahi ngui dang njewi ke ko te lacha ke zon rabo chi yinpa ma zi te ki ya shaa shiba yin zang ani te la che re zon nganzo rawa jenze la soba rawa jenze la soba ten tri chi ke to ni ani shepa po se ne ko la pa tami ke zon rabo chi ne ta ya pa yin na ani ko nenga yo ma re es to nenga yo ma re es. Tendri yinpa yin zang, ani semi penpo giri si jibi ki shepa te son la ya shepa po tani tana tsa wa nyi nin jiga ma re se ya te la, ani nga tsu tala sanu tang jin duus, tala yinji minji te je gyan da nga tsu ki lingi mandu, tala shetan ka tana ta ju yuwa bari, tana tana ta choba nabu ji tongi yuus, ta te chiri zini xe jiga ta sansur didi yin rabu jing.
1: Dada qi qi simba di na, kangi sunda lu chi lin qi ji. Yang la mung tu ngan chu lin qi xin ji er ga su xio.
0: Da di ni ngan su xie jia ta ngui du qi ri yi se di li, da xie zha ge da ten ju yu su di ri. Da xie zha ge ten ju yu su di la, di ni tangbo di qi ri yi se di li, da xie pa po ten bi xie zha xia di ji. Oya, shepa po tenbi shedha. Ta shepa po tenbi shedha se yung di lo. Di kasi nga su kandhi chingin zo zo dhili ta. Ki la so pa ke shedha ke che. O te jawa te la teni. Ani kaan yasa ke yila yana kaan yasa ke yote. O teni shawa te shenken je. O shawa te shenken je. Ani shepa po zo se na mandu. 아니 샤와티 신켄주 아니 센데지 강사고 전어 보지 땡바 어다 던지지라 치르잖아 아니 셰바 뽀땡 비기 시라세야 단도 치르세데 샤나가 강조 니기 그만 얘기 체레비서 라서 봐 대소겠다 시동도 야진이 얘기거래 진짜 치르잖아 강조다 로다 중리 라서 봐 소망하고 놓는 드니 콩그다 셰바 보다 셰바 그 야동 너거 토닝 가서 로그 열어 와 단 내다 발은 쳐 봐이나 배나 개개 지 혼신 쳤다 소미 리니르 늘었다 나이 깨차 히다 최지 리퍼니스 최이샤자 샤이 청주 내주 먹게마 봉위 레양레다 단 내가 지리세들 나선데 셰바보스야 데 센데 가자티라 닌즈 인즈비 와다 땅나 아니 디 리스키비 그 베지데서 소마 그 시작 티샤사 데라 아니 나서 마치 대고 왔다 그 문연바다 데 마행케지 센데 던로그리 알아서 봐 대소 그 시작 그래 나만 닌다고 찍톤 디야는 지금도 아다 때 많이 봐가 얘야 아 센데 얘나 얘나야 되는 거서 얘는 진지게 요래다 다다 가서다 다 they want 진히 잡아이나 다 너는 이거 놀 디가 봐이나 배나다 개개지 론지 티히 비가슬라 아 론지 티비 샤샹케도 개개이 봐 로미 리니엔 드히 비가슬 리니엔 드비 샤샹케도 로마이 봐 나 이 계샤히 지비가슬라 계샤행게 셰바보다 나이 봐 최지 리버 녜히 비가슬 리버 녜케 샤샹케도 최이 봐 니까지 개개다 호마다 나다 추이기만 해서 참아디 치르잖아 아니 센데지 가자 디 나니자 아니 무슨 못답지 누구여 디들은 내서라 치르잖아 아니 내서지까지다 지다 아 이다 지라서만 제작 된대서 때 제바 뽀된 비시다 내서 야와텔라 때니 아니 개개다 호마다 나다 추이대서 참아디 센데지 샤와신기 지 받던 거여 다데 마인기 추이 샤자다 샤상기 제바 뽀디 추이 봐 샤이 창주 희비가 창종케 제바 뽀디 샤인 봐 내주 먹게 마히비가서는 먹게 많게 십바보대 내조인 봐. 뒤는 뒤까지 추이히비까지 여 샤이히비까지 이 내주히비가서는 위 봉이히비가서 위. 오 내주지 시작 때 야와대라 때니 아니 추당 샤당 내조도 봉아. 오 대소 초마대 시르잖아. 아니 샤와 강히 생겨지 십바보대 맞는 거래스. 샤와 강히 생겨지 십바보대 맞는 거래스. 된대인들 다 된대기 리스키비기 시작 때서 때 십바보대 비기 시작. 어 셰바보니 비게 시라리 단데랑 가서 진제니 에네 라나 소소겠다 아 센데제 가자 가시게 아니 샤제 타데비게 샤시비게 던제 그 리스티비 베지 마보지 야니 아니 셰작 체데도 소마야 토타나 유지자니 아니 가서 용다다나 아니 지금 도스 또 셰바보니 비게 시라리 단니마도 체데잖아 셰바도 비게 시라리 단데라 자유 찬니 가서 셰바보다 셰바스니 야니 신이 다 셰바도 비게 시라야 다 셰바도 비게 시라야 니 콘솔라 다 조 체데나 샤와 가시 셰비게 다 세메지 다 간사 많이 봐 샌데지 간사 많이 비기지 됐어 소마 됐단 리그노 야구요 대패나 락비 타바존스 미키 테모티스 깡비 도로잡스 와다 니가슬라 탁바존이 샤와테 라비 샤바다 테모타위 샤와테 미키 샤바다 도로제피기 샤와테 깡비 샤바 디미디서 락바다 미다 깡바 라서 바 됐어데 샤와신케지 드니 셰바차디 바 단 내소 가슬라 락바다 미다 때 깡바 때소 지스르 셰다가 체데 자와텔라 드니 내소 때 셰바 뽀땡 말이 셰바 뽀세네 다 센데 가자 지는 게 좀 겨라 다 셰바 내소 소만 지르 셰바레스 고 세메이 바이자 데 마이 바그 다 공그 때 소마데 체르세딜 가서 센데 이제 가자 간기 그 샤드비 가슬라 다 코랑 그 드니 리보지 다 왕보다 드니 예라라서 바 강비시 땅 위가 왕보다 예라 어다 대소레 셰바스 어데 야그요 다 셰바는 양식 니마지 처리세디르 오 셰바보 강히 그 샤시비 체나 근데 코랑 그 꼴힌 쉐비그 아 요지안 야나 라차그리스 제바 오다 대소데 셰바스니 어르니바가 너는 야고 셰바그리니마 다 테라페나 쥐 샤뜹다 야미 사 룩다 어드니 녀기 이게 지다 다 니가서 쥐 샤뜹 지비가슬라 아 샤뜹이 샤와데 지시바 야미 사 룩히비가 사 룩비 샤와데 야마기시바 녀기 이게 지히비가슬라 이게 지비샤와데 녀기시바 대 강게 된게 결혼이잖아 아니 드히히비가슬라 위 야미히비가슬라 위 녀기히비가슬라 위 고 시작 체득 된게 결혼이서 다음에 이제 너 셰바보다 셰바 강야서 이디슬라 어다 너 셰바보 강히기 샤데 히비가슬라 고 베시 땅미그 라차고 존나 보이면 바이자 나단 내소데 셰바가 너는 야세 그 단 넌데 그 리스 지비그 베진 데도 소마나 쳐르드나 휴르 셰바보 센데 지 여바데 응어 고토그르 지 샤토 히비가서 저 코롱 그 카로 야게나 뜨지 마라와 저때 공켄지 셰바보 빼잖아 짜히지 지 샤답답 아피지

0: Tene, ta tene tsala nganzo, xia chi chintu u se dila, tene, techi yor, nyungta la manada ka, tene, kaya da jagu u jo zagi ji seak, techi yor bari. Ta shetan kala nganzo, ani, sanji pa kan draba mambu jiga nona, ani, xe draga ta, tenji jutsu tesu yang u dizila, kaya da jagu u jo zagi ji xibanda, tene, nyandala nganzo, yagu yori. Yagu yori te, yani, ndoga tuyente la ya, zayi chani, kutsi ka yana, danga lan jupa asini. Good thing, I am a dang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I am a good thing chere se dil sheba ma ji den go ji sha wa di shebra la ani gui den den go ji ka ma ki den den go ji sha da gan gan zu ani ge chi xia ji ro wa ge chi gu no li ga ji xu se ni ba ya da xian de shu ji xu se yan de da de ji ba le ta pe na me pa ji se le da zuen pa ji se ro de ji ba yue pa ji se ni de ni ki wa che ten xia ru ge te me xian lu gu no ro de ji ba yue pa ji se ni ko ge pe jin de yan du wa ani che la ti ji se le da Jutaper G is a lender. Zutomarji, ne trapper G, da trapper G is a lender. Then the negative children, Bepa, Zempa, Adeni, Bayon Rodep, Tri, Juntrepa, Zunton, ne trapper, last of the negative Shawag Gila, Anni, Gida de Jaguar, Jerni, Anni, Ligatelata, Behus, Anni, Damba, Diana, Kuikite, de Tengur. Tender, then Diggy Gila Shatagan, so Tijolina, Anni Tiro. Good 아,난저 기지지위의 시작의 책 되게 논지 가야다 자고 지지 지도 내가 만들었어. 진짜 지르지는 자유 찬인 난저 시작하는 데 어딘 거 체대 아니 제 영원지나 라마지 니스 시바가 나니 대체 영원지 자디오. 그 진이버도 진주라 뛰니 자기 비게 제 영원지 자디오. 이나야 가야다 자고 지지 지 끝이란 주비까지 가야다 자고 지지 진다. 아니 진주라 뛰니 자기 비게 제 영원지 자니는 말이 너 영원지 자디오. Gondo chere zedel jinyu de ji ndere ji kasla kondo jagi kan ndere ji kasla ndere ndere ji mes ya ndere ge kol toran jose de mebar de chere zedel zavi chani ranjing chena bu ji chadi yores ndere ye ba ye zan de dan chere zena ani sheja ji chenga ga mang ga ya da jagu ji su ji se de ni de ani anda ga mando us de ni de sheja ga che ga ya da jagu ji su ji de ge ji de dang ala ju re se ani de ya ja pa ye na ta to to zhe je ni man sa me ge wo da ndere ji tong ge yos 텐디지 통교스 와데 텐디인들다 가야다 자국치스 진데 시당글다 시작 체크노 가야다 자국치스 지도 마레스 왜냐 시당 가야다 자국치스 지다데 아니 나가서 끝이라 당하는 주바 또 요레스 와다 또 무슨 건들 베지 잡아 와다 대소지 거니 아니 상기지 동타나 아니 야보여서리 다들 치르세들 나가서 그다 시작 아니 텐지 요스지 거니 아니 넨데그다 아마 카히지 시니 아니 뭐 다대지 시작받던 대지네 아더니 다 인주들 다 시작도 처리했어요. 언제다다 다 시작인지 다이조스다 대지 조스지다 제발 대소 소마대 건들기 있어요. 대인들 다 탄주로 처리되는 제자다 아더니 시작이 저 제발 잡아대 당가서 빼지고 돈이 쓰지 던토고 공도 다 대지 걸 또 어찌 해나 다 나이스바 시작도 길어서바 청아보대 강자와라 대니 나인스바 시다데 길라서바 쳔가보 강시와 테니 아니 야기 테니 그다 샤 강시 제바보 템바던 디치라 아 시다데 테니 트차게 찬 히 야바이나 고 제바보다 시다다 아 아니 샤바티 기그여 단 제자세디라 라 강나 예사게 예테 아니 샤와 강테 제바보 땡겨 마레 오나 그 라서바 강 예사게 예테 그 치르 다보다 지야나 땡다 땡바 예나다 예나 진 라서바 텐디치 단 제와 템바던 디치 기그여 디들 제게다 제자게 제다 제치다선다 제자 아다 니바 총디베 제자 나보 지차데 바레 다데 안조 베지지가 토는 사신 나보 지가 바이나 베나 따그 샤자스 따그 샤자스 다 네데지 값을 라 따당 샤자 히바 바르라 아니 데이터 같이 갖고 거제요. 딱 진주 가리 이제 강아 거제네 거제. 데라 때니 아니 샤 장케 양 야나 샤 자바포테 아니 따임 바데 땡겨요 말이. 딱 그 샤자기. 데인들 샤 장케 이제 자바포당 상케 때 따리 로스가 아니 옌바가다 생기지 바데 휴된 거. 원은 네가지 다 따데 강아리 있어 봐이나. 오 자지 그 샤데 오 진생 따교 샤인 바된 거. 데인들 따다 샤니 바들라 아니 내다가 치대 야바마도 시다가 좀 야바데. 오 자지 그 샤데 따 샤인 바. 상케는 예바지. 간들 따데 저리 샤 상케지 오 시바보데 따지 따샤 상케지 시바보데 다 휴스네 바 차대로 와. 데네인들 다 가데 시바보데 간들 니스게 되게 바 이나 아니 가서 빼지 뒤처리 간데 이야기 그랬어요. 아니 빼나 응비 딱 샤자세. 딱 샤자세 아니 이제 너들 아니 셰바보데 야니 너들 셰다 자르니. 제지들이 샤자히 비가서 장케다 자진이도 다대 차대로 와. 그 샤지 타다 바리. 너들 시락지 제고. 응비 딱 샤자세. 너들 오 상케 사바보데 응바임 봐. 어 되게 자지 그 샤데 딱 샤임 봐. 너들 응바데 셰바보임 봐. 내가 봐라. 응비 세니 시락 체자바다. 자직 샤데 딱 샤인 바 인자 데니 바룰라 아니 인자 땡기를 딱 샤자니 아니 인자 체리자 그래 다 던데지 그 돈이 아니 시랑 다르게 시바 대된 거 양 딱 그 샤자 마서니 딱 기 샤자니 다 던데기 빼지 지는 쳐 봐 이나 니 바들라 체리잖아 시작 기자요 딱 기 샤자 디 가서라 샤데 수이 샤인 비 인자와도 땡겨요 말이 샤데 수이 샤리 있잖아 니 가서라 시겨요 말이 데인들 가고 거기 기드가 샤데 시샤이면 려도 땡겨 말. 원래 저는 다 대니 오 샤상게 이제 제바 보이면 땡 그래. 석이 샤사잖아. 딱 샤스 바리스. 석이 샤사잖아. 아니 샤와가 아니라 간들이 이게 맞지. 니는 간들 자지게 샤데 간게 샤이면 바데 칭이지 땡요 말이. 다 가데 샤데 석이 야이면 병은 려도 땡게 봐 이나. 아니 가서 배지게 놀 빼나. 딱기 나위 샤사다. 되니지 가서 제바 보데 다 이마 땡들 딱 기생. 어 자지 샤데 서지 샤세들 나와게 샤인 봐. 근데 나위스니 샤다 나와니 이제 바로 돌아. 아기 그 레덕트리 전에 나위 샤자 세들 아니 저래들 셰파보데 따다 아니 자지 샤데 나와인 봐. 근데 셰다는 레다 소소 소소고 아니 라 소소고다 다지지 신이 타대 받지 냉거요. 다 던지 건 가서 빼지 뭐 뭐지 그 좋아 같더니 아니 셰다단 레다들랑 가서 존다 똥타 봐 이나 아니 된지 고아데 또스지 아니 된 재산을 보지 용거레스 대인들 다 드린 뒤세기 잼비 로직 산다는 말 야지 아니 혼자 주마거나 내가 저 야신장요 참다 히델레
1: 린진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제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통에디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리